0: 거결혼라이더니누구아들로쟁장하니탕이던거
1: 아우아니에포테게샤던거어버가 DLED 또애미션은아니에버가이어버디프라하파니빅싱거 DLED 는가비식니니버가이카이브리다이엣타이 CTE 코마르가토릉비시니스사이니시덕타이니시자니버가이스르나네스르나모소나이롭니버가이온라인티레스테이션클라이나니사자카다이엣아갓틀아워복사숙타이동거네이라다이엣각라보노복사숙탄거아숙타이동거샤라사르시다이엣코몰프로복사숙타이동거바시다이엣코일라쇼하로복사숙타이동거바시CTE 코마르가토동거바시제클라스12 50% 마크만자그로보록 DLED 클라이나니바기온라인티레지스테이션이약하바애드미션나하나니바기보록레지스테이션클라이만나이웹사이트엔카 www.scertonline.tripura.gov.in 웹사이트코이몬블라이르나니파이탁살마리오비시니존탈니살시수쿠살마리조라다카샤통고익누오애드미션 BA, MA, 디플로마타이서티피켓코스온라인티레지스테이션칼리나니바기파이탁살마리오비시니줄라이타니살시바살마리조라웹사이트보보로니도코멘트로로하리만나이웹사이트넘버는가 9863506803 대보가함께지난해밖에웹사이트나이만나이 www.ignuadmission.gov.in 웹사이트
0: 아골톨라바달가토동나이람타쿠르콜레스노콜레조부스강니암종몽나하나니바게가샤샥라이몽샥라이자카디그리콜레스니 UGNEP 암족몽나하나니세컨세미스터타이4th semester, 6th semester, 니암적몽나니탕기동구아보노그장그장카이빠이리나니바기모호쿠마나이콜팡니라이다테이케롱라이다카자카163다라워테이암차이니라미터학철어몽샤샥코터판다에바코랑동위망락헤네이모호쿠마샤석니에바모호쿠마나이콜팡니비싱테이샤자카암조몽르나이록록이오브록니애드미트카트랑이탕나니바가이보콜레스니프로페셔샥라이카
1: 아와서저라콕툼로크나바이카타보세보고브록라마니크나라이는 SSP 이에카바소소스트로시마볼로베바가이북사수타이바시오소포나니코이멍블라이산자카북사수타이인카콘스테볼제너럴듀티자라버리탕작나이코멘블라르나니파이탁살마리오비시니존탈레살레시살마리조라우머나니낭나이비시시자니시미비시탐시바릉마리나니낭고마드미크파스아보노카리보테가샤동고보카이 SSC 스탑셀렉션커미션어가방마북사수타요보록소포나니코멘블라이산자카북사수타이동고어시스턴트섹션오피셜income tax inspector tax assistant a k o r o obuk sa sukta ni bagai ri mari na ni nang nai gosijak university ni graduate umor na ni nai bcc chane semi bc nesisni jara kome bolai online ti ma rohnai website enka https://ssc.nic.gov.in website o registration fee 난가요 unreserved 100 taik kubudong ni bagi khai nanglak
0: Tripura TPHC junior engineer ni grade 1 grade 2 o borok tlang jang nai eba bukcha thayo supong jak nai aboni bagi Tripura public service commission ni bakhakti rural development department no achok thai ni bagi junior engineer

어지러워 그나나 히네이거 혈가 샬시바이니 보이알까 짱 어르 잡음 넘게 그나라이네 어지러워 비니크라톡 장만이 르 잡음 사라서 포인트 오프 메이드 하르세 페 무진도 나르고 그나나 무슨 게 닥디 닥디 SMS 클라이딩게 그나이 동디 로기 동디 어지러워 반다 파야 샹 저라 디보니 담리 담이 쇼디 탐지 저라 로그니까 저라 앙통 나이

0: 양반이 반진하다. 그나가 그나오시오.
1: 나쪽들이 시링시링 동시디 무인은 다 사다 걸어. 아, 나 없어 이제 빠빠이는.
2: 아프리 아슬상글라나 그나마 걸어 그나야 하이까이 농마 걸어 문우기야 하이까이 사선에 걸어 사적이야 하이까이 바프리 뭐 어서 이 약고성이 판니 병천하는 세두다기 마토나 클라이시블레 노 프리 뭐 땅마 클라이카이 노
0: 하이까이 크라그리 너 하이까이 다소프리 무지카 능장 꿀어노 동고
3: 하사 나가보 병이 도망 사망 파일려 뭐 하이 꼭노 카나이 동 파이바 너도 카나 썸나 바기도 파이만이야나
2: 파이마가 하이세 가그라사 너 카나디 브리마 미야 호로 아숨사 키우고 봐 온거이 너랑 속이 탄거 이니제 너너 랑나 파이마니
3: 아부스 능하 병이 병이 동 파요 스깡부 사정 세무 탕나 가이기라디 하이게 봐
0: 나 쪽들이
2: 도사디
0: 사칼 잡하는 거라도 넌 까미오 함야사야 깔아이 악나이마바이 함유 동남이나
2: 아우 하도 함부 응고 가글하사이 함부 함유랭이
0: 하게 다오는 사도 뭐 함마이
2: 너와 아누 배가 많이 잡아디 가드바디
0: 다섯이 성 흥가요 호사이 분이 함야사야 카나가 한거냐 하이 동의미야 또마 호디포르 또마 사디포르
2: 아우
0: 마탕마이 다시는 까미니 쪽들이 아부다 꼭 하겠니 아기나 꼭으로 보고 있던 바이 흠디 니 너가서 딱 맡아가다
2: 흠디 너 흠디 인가 일렐라 이거 칸라이 맞아
0: 딸리니 도와
3: 이거 라타
0: 도와이 마 딸리니 도와이
4: 아스절디 크나시카 나톡 나톤 뭉카 시칼 어나도 크나시카 빈 뿌려볼까 나톤노 시키야 루히천드로 데볼마 파이네 하티오 하이네 하이 어 시간 나더니 올린 바카 크나르자가나 아파리다고 반드는 파이트 파싱 로자몽 카탈로 슈미트라 데브론 베르 잡작 로자몽으로 크나르자가나